습도는 120%,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상관없이. 어차피 습도는 120%. Walk up early in the morning. So check out weather. Can't let

So check out weather, get ready to the beach. Oh, 습도는 120%.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상관없지.

넌 저 하늘의 별보다도 훨씬 더 빛나. 그런 널 보호하고 품 맘이야. 난 유치하게 별을 따다 준단 소리 못해. 그건 전부 다 거짓말이야.